예, 한달아 그리 울지 말고 나 시다그니 밥 있으면 밥 좀 해주라. 추나무 견뎌셨다. 아이고 이 향달아 내 정신머리 좀 봐라. 누구 전에 도련님 보면 팥밥 되게 좋아하시라. 얼른 들어가서 팥밥 짓고 찬수 거르게 장만해서 수위 오르도록 해라. 오, 참 그 촛불이 급하구나. 어사 또 견뎌셨다 이 말 듣고. 장모 그 밥을 내란 소리는 춘삼을 꽃본 듯이 반갑네만은 촛불을 또 어디다 들란가? 아이고 이 사람아, 자네를 소전 그리워했더니 자네 그 찬란 얼굴 좀 뜯어봐야겠네. 아 이 사람아, 내 복은 날 보소. 그 얼굴이 그것쯤은 지가 뜯어먹겠네. 아이고 이 사람아, 이 사람아, 이 사람아, 자네는 대장부라 속이 너무 요러지만은 나는 밤낮 귀하로 기다리고 말했을게. 자네 얼굴도 꼭 봐야 쓰겠네. 아이 사람이 내일 붉은 날 바람기 그랬었네. 향당이 촛불을 내려놓으니 춘향 모친이 촛불을 들고 사이 얼굴을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열려 춘향대방 꼴 좀 보소! 드란, 딴, 초,

않고 준준의 안슬피우로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규거리 나는 뒤를 예별하고 악루성 기수 울고 뜻밖의 특연이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고 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 니안 부리 부려이기라

강도 늘처럼 좀 당도 헌다. 강도를 당도 허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지비를 난 쏘건다. 밭 감고 돋다로 그걸 두둥 울리며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떠나가는디